0: 아메리카노 로로와라 스폰서 데 피셔리스 아 이따고 봐 이따 반엔 나고임 오라야 기나나 더 많다이 가나루나 봐야 기 랑이니 메타 따로이 데 드롱롱 와이 아 아이오 어스나 공학하리 기타 따이 기 오라야 기난디 가나 로로와라 스폰서 다간 따니가 방코야네 고 코스파테 카라페옴 기타 방코야 코스파마가 Angaroyam tayni kakawo na konde terong rong ay kakawake yu men nara ana pupoto karan me wakya the fisheries sena kakare kita tay kyang kay te meton man swai cost te taripon inanan te tapakan tay ayo ngay rin te tay ay senangan di kita fisheries ke kapanian ko akan na rong rong to wana di kita tay imain pusamayan tayan taripon
1: Kuna naurin te pagantay ayo, ayo amo ane kakakiposwari e rotokati ilong Administry of Fisheries and Ocean Resources ni mangana at the Coastal Fisheries Division.

이번 CEW 매완 와리기 때문에 스맨가야 보라이다 보이나 이언 메오리 FM에 지난 바이 나이 데다가 안다니가 봐 고대이메던 분 데레이다이 메이간 이언 메오리 FM 그에네 이언 뼈암뜨가 기도한 그에네 이안 메이감 데이메던 분 가가 메오고리기 메타 벽어라 알아 가가 와메수 나니니 언 가구구레이나는 나무 있게 나이요 Sena, mengangani ya kain de, dekoro pun nane ne mei pisi, mekuna ya dekoro na yo.